저야 저네 그 카케 대자고네 그 어떠가 오케 패비지 레츠가 어부저비 얼어디 파 유블라레 나 흐라 후야티 파타 저케 슬라칼라비요맨.